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

0: escuchas a
1: Hey, this is Jungkook of BTS. BTS. Can't call me artist. Can't call me idol. Idol. 아니 어떤
0: 다른 뭐라 해도 idol. Care. I'm proud of. BTS.